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정규 방송이네요. 즐겁게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원래는 4일날 방송을 했어야 하는데 그죠? 저희 자키분들하고 부부짱 셋이나 다 빠져갖고 방송할 수 있는 자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와, 미쳤나봐요, 진짜. 우리 시아님 들으셨을까요? 시아님 노래 하나를 빼먹고 갔네요. 잠을 덜 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방송 중에 시간표를 짜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방에 안 계신 거 보니까 안 들으셨나 싶기도 하고, 병원 가셨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어제까지 쉬고 나와서 일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출근이 하기 싫은 건지, 오늘 빼고 이틀만 더 일하면 되니까 힘내봅니다 하시면서, 비주맘님 화이팅요.

행복계절아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고 오시는 거죠? 저는 친정에 잘 다녀왔답니다. 병원에 계신 아빠한테 가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왔네요. 길다고 생각했던 연휴도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아쉽기도 했네요. 오늘은 기상시간보다 빨리 눈이 떠져서 일찍 출근했네요. 커피 한잔 하면서 아침에 여유를 부려봐요. 저 2시 반에 깼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졸려서. 어제 일찍 잤거든요. 그랬더니 2시 반에 깨져서, 아니 사실 어제도 계속 자다 깨다 해서 그런가 봐요. 아, 잠이 바뀌어갖고 큰일 났네요. 저희 3일슬님네 과수원에 저가 도움 주러 갔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젓가락 하나도 못하고 음식해서 먹고 술 마시고 막 그러다가 또 아이들까지 합쳐서 19명이 모였거든요. 19명이 아니구나. 우리 이슬림 친구까지 해서 20명이. 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뭐 저야 다 본 사람들이지만 처음 본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 우리 담미 딸들은 처음 봤네요. 아이들도 다 보고 저도 딸 데리고 갔거든요. 어찌나 조잘 자든지 시끄러 죽는 줄 알았네요. 올 때 시외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또 지하철 타고 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여튼 좋은 추억은 만들어 왔지만 힘은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모인 건 또 예전에 정모 이후로 엄청 오랜만이라서 아주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오빠 봐서 너무 좋았어요. 터보 오빠. 여튼 여러분들은 우리 모임에 음악만 듣게 되어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행복님께서도 친정에 다녀오셨다니 아버지 와서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딸한테 어버이날 프리지아가 받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줄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록초록한 5월에 좋은 일 가득한 5월이 되셨음 하네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지금 흐르고 있는 20살에 분명 그댈 좋아해요 라는 곡과 오엔의 작은 사랑, 키드와인의 전입 신청해 주셔서 네, 두 곡, 한 곡은 멘트 하느라고 다 지나갔네요. 두 곡 이어드릴게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긴 연휴였어요. 긴 연휴 동안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힘드셨나요? 오늘은 후유증 좀 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연휴로 지치지 말, 연휴로 지친 그런 시간들 말고요. 긴 연휴였기 때문에 더 활기찬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 언제나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조금 전까지 수고 많이 하신 우리 흑장미님께 다 같이 박수. 제가 인사하면서 예쁜 글 전해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참 방송 전에는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해야지 하고선 기억을 해놨다. 적었어야 되는데 적지 않고 있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전해드려야 되겠죠. 나는 일이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즐겁지 않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일은 즐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는 우리는 직업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 글은요, 공병호의 성공을 꿈꾸는 10대들에 위한 준비 중에 나오는 글이랍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가 대부분이 일을 하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직업을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죠.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하는 일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네, 5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된 5월, 조금은 쌀쌀한 시간들이 됐어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한 시간들인데요. 시간들? 날씨인데요. 그 쌀쌀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우리 제가 첫 곡으로 준비했던 노래는 틴탑의 노래, 그리고 샤이니의 노래 준비 전해드렸고요.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써니힐의 두근두근, 우주소녀의 이루리,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이렇게 세 곡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시간을 달려서 벌써 5월도 5일하고 6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하늘로서 가족분들은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좀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싶다 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신청란 올라왔어요. 신청란에 필사마님께서 김그림의 언제나 봄날,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손승연의 바람의 노래.

손승연이 노래는 참 잘해요. 그죠? 노래 정말 잘합니다. 듣고 있으면 와 진짜 잘한다 하는 소리가 참 저절로 감탄이 튀어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신청나 놀러왔어요. 행복해져라님께서 꼭에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PL의 우리는 서로의 봄. 이민혁의 나의 모든 밤을 줄게.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긴 연휴 잘 보내고 오시는 거죠? 저도 잘 보내고 왔답니다. 연휴 끝나고 바쁜 하루 시작이지만 잘 충전하고 왔으니 힘내고 일하고 있네요. 사랑님 오늘도 좋은 하루가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해져라님도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긴 연휴였죠? 행복해져라님도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충전 잘하고 왔으니까 일은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지 되는데 휴증이 남는 휴일 뒤에는 항상 휴증이 남죠. 그거는 바이오리듬이 평소에 맨날 출근하던 바이오리듬이 깨져서 그렇다고 하니까 하네요. 우리 행복해져라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휴일이 또 3일 뒤에 오니까 이틀만 더 가면 되잖아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고 즐거움이 가득한 내일이 되시고 즐거움이 가득한 온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이민혁의 나의 모든 밤을 줄게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꽁치님께서 홍인진의 여덟 번째 봄, 유정훈의 비구름, 그리고 설아의 해피엔딩 is mine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계란 삶고 아침 식사하고 나 잠시 쉰 후 오전 8시 정도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려고 하네요. 애매한 온도여서 얇은 잠바 입고 있는 것을 벗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빨래도 돌리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내일 돌리기로 했습니다. 달빛사랑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 예, 아직은요 아침 저녁으로 그쵸 쌀쌀하죠. 작년에는 굉장히 더웠던 걸로다가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아침 저녁으로 아직 찬 기온이 많습니다. 이럴 땐 감기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저도 빨래를 해야지 되는데 방송 마치고 삶아야 될 것 같아요. 수건 삶아야지 됩니다. 그동안 휴일 동안 실컷 놀았더니만 할 일이 세상 가지 쌓였어요. 우리 꽁치님도 할 일이 많으시군요. 언제나 부지런한 꽁치님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0: 편히 기어.
1: 하게 예쁘고 나무는 파릇파릇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선풍기 없이 지내는 요즘 기온이 너무 좋은데 곧 여름이 들어 닥치겠죠? 천천히 와라. 달빛 사랑, 아니 사랑님 방송 감사하고 방송 후 맞점하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우님도요. 휴일 잘 보내셨죠? 비오는 날은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은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요즘에 나무 색깔들이 참 예뻐요. 저는 초록, 아주 초록초록하기 전에, 진한 초록이 되기 전에 그 약간 연두빛에서 초록빛 살짝 돌 때가 참 예쁜 것 같은데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입합나무도 활짝 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제 지금쯤이면 떨어질 때가 됐는데요. 그 5월에는 꽃들도 만발하고 4월, 5월은 꽃들도 만발하고 아마 계절 중에 제일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우님 행복한 5시간 되시고요. 맞점도 하시고요. 저는 저도 맞점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해요. 쌀쌀해진 날씨. 그리고 낮 기온은 따뜻하고 너무 더울 때도 있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이제 제 시간에 신청곡들은 다 전해드렸어요. 저 신청곡 마감하고요.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스타비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세 곡 넉넉히 해서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 사랑과 우정이 함께하는 것 한으로서에서 진행의 달빛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무얼 하고 계실까요? 벌써 11시 반이에요. 점심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맛나게 드시고요. 제가 다시 몇 곡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도 준비를 했는데요.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먼저 니아의 너의 세상에서 내가 살아, 그리고 하늘에 모두 행복해져라. 한 곡은요.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서부터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낮 기온은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엠플라잉의 옥탑방, 방탄소년단의 블랙스완, 인더현 밴드의 나는 나비 함께합니다.

입사랑이는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스타비님과 함께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점심 만나게 드시고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쌀쌀한 날씨.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낮 기온이 높은 자외선 차단은 꼭 바르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씨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고 외출하시기 바라겠고요. 집에 있어도 선크림을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피부를 위해서는 꼭 바르고 있으라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하고요. 점심 만나게 되시고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그리고 스타비아님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시작된 일상. 오늘 아침 저희 아이는요, 학교 가기 싫다면서 배가 아프다고 한참을 징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럼 홈스쿨링 해볼까 하고 얘기해봤더니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요즘 집안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집안 곳곳에 책이 정말 많거든요. 한자책, 한국사책, 영어 문제집까지. 아마도 제가 퇴사를 앞두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는 걸까요? 괜히 집에 있으면 엄마와 함께 공부할 시간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웃기면서도 마음 한켠이 조금 묵직해지는 그런 아침이었어요.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달빛 사랑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잘 갔고요. 네, 맞아요.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버티며 또 즐거운 주말이 다가옵니다. 그런 맛으로 또 5월달을 보내는 거죠.

우리 작은 아이는 어쨌든 어린이날이어서 무언가 좀 의미 있는 선물을 받고 싶었나 봐요. 엄마, 나 이거 어린이날 선물로, 어린이날 선물로 이렇게 주문을 좀 많이 했고요. 큰아이는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같이 나왔으니까 또 아이 선물도 좀 챙겨주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 힘차게 잘 보내봐요. 네, 이번 주 무사히 보내면 그래도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와우님 안녕하세요. 소소자매와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이제 숨 좀 돌리세요. 예쁜 스타비님, 네, 에센 스타비님을 위해서 만난 점심 식사하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임창정의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성시경 미소천사, 조성모의 다짐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치찌개 밥 먹고서 든든하게 챙겨서 왔습니다. 여러분과 즐거운 음악여행 함께 떠나요.

예쁜 공주님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셨어요? 저는 잘 보내고 왔죠.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벌써 점심시간이 왔네요. 맛점 하시고요. 오늘도 잘 듣습니다 하시면서 행복해져라님 신청곡 주셨습니다. 잔나비 여름 가을 겨울 봄 그리고 웬디의 데이드림 아홉의 잠든 일기장 함께 했어요. 이번 주도 우리 힘내봐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어린이날을 지내고 나서 이제는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곧 어버이날이 오죠. 우리들의 지갑은 털털 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들어오는 건 없죠. 저희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어버이날 선물을 대체 뭘 해줄까 하고요. 주변에는 카네이션이 많이 팔고 있잖아요. 제가 저희 딸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저런 카네이션 같은 건 필요가 없다. 안 줘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냥 평소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도요. 그냥 니들 할 공부 잘하면 그게 효도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1년에 한번 부모님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네, 저도 이제 속물인가 봅니다. 카네이션은 받고 싶지 않아요. 어디에 뭐 달고 나갈 데도 없고요. 그리고 또 작년 카네이션, 뭐 재작년 이런 것들이 좀 집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더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만 좋게 생각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꽁치님. 반갑습니다. 이제 점심밥을 먹어야겠네요. 명태국 김치에 밥 먹고 이따 저녁에는 순대를 삶아 먹으려고 합니다. 조만간 치과 예약 날짜가 돌아올 것 같은데요. 언제인지 확인은 해보고 안 해보고 있어요. 또 치과 가셔야 되는군요. 오늘도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한동근의 미치고 싶다 전해드렸어요. 정말 그 무언가 어디에 뭐 미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휴일이 참 타격이 많이 크기도 하고 또 정말 그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는 그런 휴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꽁치님은 어떠신가요?

0: Yeah. I fell in love again, man.
1: Love,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이쁜 돌림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하고 아 정말 근무하는 회사가 맞는지 확인을 해서 정말 맞다면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좋은 점은 일단 제가 방송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 방송국은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고 있는 한우로수 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24시간 여러분들께 감미로운 음악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CJ분들께서 전해드리는 선곡 외에도 인라이브에서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고요. 저희 방송국 카테고리는 가요방입니다. 누구나 편히 들을 수 있는 가요 위주로 오로지 가요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쓰시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방송국 규정에 어긋나는 곡들은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곡 사연란에 잠시만요 라는 라인이 그려져 있으면 그 외 신청곡과 사연은 전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우로수 방송국은 오직 인라이브에서만 대화방을 운영합니다. PC로 접속하신 뒤 인라이브를 검색하셔도 되고 모바일 앱으로 인라이브로 접속하셔도 아주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방 참여와 동시에 1분 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기 싫은 걸 하지 않고 사는 게 진짜 자유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떠올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모습부터 그려봅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며 사는 삶, 그런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정작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건 하고 싶은 걸 못해서가 아니라 하기 싫은 걸 계속 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도 억지로 붙잡고 있는 일, 웃고 싶지 않은데도 웃어야 하는 순간, 그만두고 싶은데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관계,

한일호수 방송국에서 곧 아기 아빠가 될 햄버거님 다녀가셨습니다. 이 사연 참 좋습니다. 아주아주 마음에 듭니다. 안녕하세요. 장원영 다음으로 이쁜 돌루나 천공 남깁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들을게요. 제가 대화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살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순 없습니다. 예의상 하는 말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장원영 다음으로 이쁜 돌 참 마음에 듭니다. 신청하신 곡 세 곡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필사마님 사연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으로수의 엔돌핀 전도사, 한으로수의 하이텐션. 이쁜 돌림의 방송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곡 세 곡 신청을 해주셨네요. 한 주의 시작이죠. 이번 한 주도 근무가 들쑥날쑥 하시겠지만 화이팅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신청곡 연이어서 함께합니다.

결혼을 오래 유지하는 부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나누기보다는 하나의 팀으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늘 엄마처럼 책임지고 누구는 늘 아빠처럼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역할을 나누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관계, 바로 그게 평생 친구처럼 사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더 지치고 또 누군가는 더 여유 있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당신 역할이잖아 라고 선을 긋는 대신 오늘은 내가 좀 더 여유로우니까 내가 대신할게 라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것, 그 작은 배려가 쌓여서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역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부는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료입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따지기 시작하면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지만 함께했다는 감각이 쌓이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도 삶의 무게를 나누는 일도 결국은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이죠. 평생 친구처럼 산다는 건 특별한 이벤트가 많은 삶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꾸준히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더 조심해야 하고 더 배려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서로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역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는 팀이 되어야 합니다. 남한테만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가장 좋은 배우자이자 가장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같은 팀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떠올려보는 하루. 그 마음 하나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 듣고 계시죠? 신청하신 곡 세 곡 연이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제 신청곡은 마감을 했고요. 4시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 앞으로 많이들 부탁드릴게요.

네, 멘트 중간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란 다녀갑니다. 이래저래 복잡한 하루네요. 이쁜돌님, 오늘도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셨어요. 어떤 복잡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걸까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면 뭔가 일이 꼬이셨나? 오늘 저녁도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 어머님 케어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신 곡 3곡 준비합니다.

여러분, 봄이 너무 짧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곧 튜브 끼고 수영하러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덥지만 짜증내지 말고 신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자고요. 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과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이제 5월의 시작을 알리는 6일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수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도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전방송 우리 이쁜 돌림 방송 고생하셨고요. 네, 행복한 한 주, 네, 또 행운이 따르는 5월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금 연휴 또 월요일날 밑작으로 내려가면 또 있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네, 열심히 열심히 달려봅시다. 자,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찾아라도. 네, 우리 필사마님께서 청해주신 곡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잘 보냈겠어요. 혈압 올랐죠? 전 오늘 연휴 휴일쯤 시계 엮었습니다. 피곤과 뻐근함이 하모니가 됐나요? 스트레칭 합시다. 네, 하여튼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의 방송 들으며 퇴근길을 재촉해봅니다. 네,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 피곤과 뻐근함의 하모니를 하모니카로 한번 불면서 신나게 이겨내봅시다.

네, 행복해지라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고 오신 거죠? 저는 친정에 잘 다녀왔어요. 미리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요. 좋은 시간 보내고 왔네요. 일이 많아서 바쁘지만 피곤하지가 않아요. 오늘도 하루도 후딱 지나가고 퇴근까지 열일합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아,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카네이션 하면은 예전에 저희 어릴 적에는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게참 기분이가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바구니로 해서 많이 드리곤 하잖아요. 화분으로 해서도 드리고 바구니로 해서 드리고 하니까 아무리 여기 시골이라 하더라도 가슴에 카네이션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근데 꼭 합기도나 합기도장에서나 그러면 어머님 달아드리라고 카네이션을 예전처럼 그 옛날에 그 카네이션을 보내주곤 하더라고요. 아, 또 예쁘게 뭐 어린이집에서 카네이션 꽃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변해서 이 카네이션도 종류도 다양하고 예쁜 꽃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 행복해자라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수요일이라서 한 주도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도 다녀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후다닥 시간은 지나갈 겁니다. 남은 시간 화이팅!

네, 우리 그 행복해지라님의 청곡 듣고 나왔고요. 꼬미남님께서 청해 주신 곡 중에 네, 한 곡을 빼고 한 곡과 또 선곡으로 해서 두 곡 듣고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안녕하세요, 양모 누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월요일 아닌 수요일이죠. 수원 수제가베기 또 사장님이랑 생산 부장님이랑 싸웠어요. 싸움의 원인 첫 번째, 매출이 감소. 날씨가 더워져서 손님들이 시원한 거를 찾아요. 두 번째, 사장님 물리치료 같이 가서 말다퉜어요. 세 번째, 부장님 기상 지각. 가게 가면 아닌 아닌 눈치 보이죠. 수고하세요. 화이팅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싸움의 원인이에요. 화목한 가게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긍정적으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싸움을 많이 하는 가게는 뭘 해도 불만입니다. 손님이 많아도 불만이고요, 없어도 불만이고요.

네,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아, 우주소녀를 좋아하셔요? 우조소녀? 막 흥분돼가지고, 아, 꿈꾸는 마음으로를 청하려고 하니까 막 흥분돼요? 너무 좋아하는 그룹인가요? 우조소녀? 네, 우주소녀를 좋아하셨구나.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네, 추천 바로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연휴 잘 보내셨죠? 이제 정말로 오늘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우주소녀에게 소원을 말해봐요. 들어줄까요? 네, 청해주신 거. 악마는 들어드릴게요. 꿈꾸는 마음으로님이 청해주신 거. 제가 시원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저녁에 먹을 밥이 아주 약간 부족해서 밥을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순대에 찐 거 약간 먹으니까 배가 곧 마구 고파집니다. 그럼에도 밥은 안 해야 할 것 같으니 뭔가 먹거리를 추가로 사와야 할 것 같습니다. 꽁치님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 밑작에 우리 꼬미남꾼님 그 알바 가게 있잖아요. 수원 꽈배기 가게 가서 먹거리 사오시면 될 것 같네요. 시간 너무 먼가? 좀 배달 좀 해달라고요. 가성비 좋은 것. 네, 꽈배기 가성비도 좋잖아요. 배도 부르고 달달하니 좋잖아요. 고민해서 심야에 사서 먹어야겠어요. 우리 수원 꽈배기 체인점은 없나요? 저짝 밑에 광주에는 없나요? 있을 건데. 저는 저녁밥은 거의 패스입니다. 악마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이셨어요.

네,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모님.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그럭저럭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재미나게 보내셨겠네요. 노노노. 저희 애들은 컸다고 우리랑 안 놀아줘. 아, 우리 아이는 어리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어린이날이니까 자기 어린이날은 싫은 날이래요. 그래서 아빠가 할아버지 댁 갔다가 점심 먹고 가까운데 그냥 드라이브 삼아 갔다 오려고 하니까 둘다 아니 아니 이러던데요. 싫다는데요. 그냥 집에 있을 거라는데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편안하게 안 돌아다니고 집에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엄마가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요즘은 어린이날 선물을 매년 사줬는데 딱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걸 사줘야지 하면서 그냥 저금하려고요. 우리 큰아들이 그럽디다. 엄마가 저금했다가 나중에 줄게 하면서 안 준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도 어제는 그냥 지낸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돌아온 일상에서 감사히 방송 들을게. 한주더 힘내세요. 우리 와우님도 네, 애들 컸다고 안 놀아주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놀아줄 때잘 놀으라고 하는데, 보통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하는 게 좋지 엄마랑 놀러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시간적으로 해서 조금만 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엄마 편하자고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핸드폰을 하기 싫으면 그 하는 모습이 싫고 핸드폰 너무 하지 마, 뭐눈 나빠져, 머리 안 좋아져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엄마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이가 핸드폰 하기 싫어하면 데리고 나가서 놀든가, 운동을 시켜주든가, 공부를 같이 하든가, 뭐 레고를 뭐 같이 하든가 놀아줘야 되는데 귀차니즘이 있어서 제가 귀찮으니까 그럼 조금만 해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아이들 탓할 게 못하더라고요. 좀 크면은 뭐또 자기 나름대로의 뭐 방식을 찾겠죠. 그러게요. 이제 한 주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요일이잖아요. 목금. 아유, 시간 빠르네요. 우리 와우님도 한주 힘내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삼촌, 이제 나 용서하는 거지? 행복해야 돼, 삼촌. 아니, 형. 형. 언제 또 이렇게 불러볼지 모르겠다. 태영아.

찾으려고 하는데 뭐 하죠? 뭘 전해드려야 잘 전해드렸다고 할까요? 지금 제가 일단 한우로스 24시간 듣고 계시면은 좋은 노래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곡을 또 전해드리는 것도 있고 또 못 들었던 곡을 또 전해드릴 수도 있고 한데 OST 갑자기 그 노래가 듣고

싶네요. 잠깐만요. 이 곡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니, 갑자기 가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아, 일단은 한 곡을 먼저 전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갑자기 듣고 싶은 곡이 생각이 나서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제목은 생각이 나는데 가수가 생각이 안날때 있잖아요. 근데 기어이 찾아내서 내가 갑자기 김장훈 곡의 굿바이 데이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은 시간 또한 또 선곡을 해야 되는데 6시 30분입니다. 잔잔한 곡으로 나갈까요? 댄스 곡으로 나갈까요? 아, 여러분들의 이제 즐거운 퇴근길이잖아요. 아마 차도 많이 막힐 텐데, 또 신나는 곡, 너무 신나는 곡을 전해드리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엑셀밟을라나? 아니면 잔잔한 곡을 전해드리면 졸음이 와서 퇴근길이라 졸음은 안올것 같고 느려 터져가지고 브레이크 밟을라나? 그럼 미디엄?

그렇죠? 이제는 나이트에서 들으면 딱 좋은 노래로 세 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우스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시간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아무 때 그 시간대에 불쑥 나타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자기 전에 내일 뭘 입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한테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냐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더 생각해 보는 밤 우스의 멋진 가요입니다.

예, 신청단의 필사마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7시에 남자 우수님 오늘도 청란 다녀갑니다. 2시간 감사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노래 3곡과 함께 다녀가셨습니다. 필사마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월요일 같은 수요일 음악과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 드래곤의 무제,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제유리의 둘이 3곡 전합니다.

네, 신청단에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 공란 다녀갑니다. 방금 전에 머리 감고 대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형이랑 같이 세무서에 가고 또 마트에 가서 계란과 두부등을 사와야 합니다. 그 전에는 비닐 쓰레기 버리고 오고 하루 종일 바쁘네요. 이제 좀 조용히 대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수님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꽁치님 긴 연휴 잘 보내신 거죠? 오늘 하루도 바쁘게 보내셨으니까 지금부터는 꽁치님 바람대로 조금은 조용히 여유롭게 대기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합니다.

예, 선인의 추억님께서 신창난 다녀가셨습니다. 간단하게 사연 남겨봅니다. 5일 연휴인데 배달 콜이 무지 많았네요. 배달 수익은 적금 통장이 두둑해진다고 생각하려는 마음입니다. 신청곡 3곡 주셨습니다. 선인의 추억님, 콜이 많아서 몸은 좀 힘들어도 한 달 한 달 통장에 꽂히는 돈은 두둑해지니까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도 무조건 안전이 제일이니까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3곡 모두 함께합니다.

엄청난 단양 가셨습니다. 자다 깨다 정신없는 하루입니다. 차 한잔하면서 정신 차려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노래 3곡 주셨습니다. 오늘도 인라이브 점검 있습니다. 원래 고생이 많으신데 인라이브 점검 땐 더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힘내시길 바라보면서 신청해 주신 곡 3곡 준비해 봅니다. 그리고 금일 00시부터 04시까지 인라이브 점검이 있으니까 음악이 계속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세일을 통해서 저희 한우로수 방송국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8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 신청란은요,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블루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시간에 올라온 신청곡도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제 선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계속해서 가질 거고요. 이승철 태연의 My Love, 노래 단, 왁스의 사랑아, 일단은 세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블루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뭐가 됐든 집중할 차례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집중해서 좋은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그래, 난 너에게 늘 좋은의 교육을 원했어. 흰 눈이 내리며 너의 생각에 웃자 전공했지. 나는 추억에 지쳐가고 너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안 들리셨죠? 어떡해요? 열심히 얘기했는데 저 혼자 얘기했나 봅니다. 어떡할까요? 5월 6일 수요일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데이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건지 물었고요. 여러분 어떡해요? 블루의 프로포즈입니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희망이 있는 한우로수 방송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이크를 키지 않고 얘기를 해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감사할 것이 많은 달인 것 같다. 감사할 것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만큼 좋은 일이 많다는 거기도 하니까. 먼저 들으신 곡은 청하의 나만의 것 그리고 유주의 오리온 자리 두 곡이었는데요. 지난 방송 시간에 신청해 주신 곡 중에서 좋은 곡 두 곡 남겨두었다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선곡한 노래 두 곡만 더 듣고 오늘도 꽃미남님께서 오늘은 가장 먼저 다녀가 주셨네요. 꽃미남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제 사연 첫 시간 첫 번째 사연은 꽃미남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님. 5월 스타트가 좋은데 관건은 체력이 부담되는 것 같아요. 늦게까지 배달하니까 피곤합니다. 참고로 두 달 넘게 못 쉬고 있어요. 일주일 많이 배달을 해놔야 일찍 퇴근할 수 있답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저보다는 우리 꽃미남님께서 파이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달 넘게 못 쉬는 건 좀 너무 걱정되는데요. 그래도 조금 짬을 내서 휴식을 좀 갖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꾸미남님 조금 두 달 넘게 못 쉬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되는 거죠? 그쵸?

0: 지금 울리는 이 전화를 내가 받게.
1: 청해 오신 곡입니다. 허진우 그만 전화해.

네, 꼬미남님께서 청해주신 세 곡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블루님, 프로포즈 받으러 왔습니다. 감사히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노래 남겨주셨는데, 갑자기, 이 이후의 노래 말인데요. 너는 나의 별이야. 노래방에서 혹시 불러보셨나요? 노래방에서 부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지방에 안 가본 지가 정말 10년은 된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코인 노래방을 많이 가더라고요. 혼자 노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 아직 못 가봤어요.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은데, 한번 해보면 또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좀 쉽잖아요. 제 친구는 늘그 코인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스트레스 풀러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언젠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너는 나의 별이야. 괜찮을 것 같아요. 못 부르는 노래도 잘 부르는 것처럼 들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들어볼게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서울 숲에서 정원 박람회를 한다는 그런 소식은 봤습니다. 아마 이 네이버나 유튜브나 제가 좀 검색했던 거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했던 영상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뜨겠죠. 그래서 아마 안 떴나 봐요. 저도 저런 거 좋아하는데 말이죠. 가서 보는 거.

완전 팬이 되셨다고 해서 저도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하셔서 우리 사랑의 꽃씨님도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다녀와 주셨어요. 꺄 우리 장년이다. 장년이 안녕하세요. 언니께 사연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한 5일 쉬고 와서 방송하니까 더 그런 것 같죠. 네, 원래 주말이고 보고 또 멘트 자주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집을 계속 비워서 멘트 많이 못하고 몸도 진짜 저지 몸뚱이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오늘도 무사히 출근해서 근무하고 퇴근했어요. 이제는 6시 칼퇴합니다. 그러나 버스 기다리느라 6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가요. 요새는 그래도 버스가 오는 시간을 앱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좋죠. 5월달에 한 번, 6월달에 한 번 얼차도 쓸 수 있다네요. 요새는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회사 다니기 너무 좋죠. 필요한 날 쓰려고요. 일은 조금씩 익혀져 가고 사람들만 안 몰리면 괜찮아요. 앞으로도 잘 근무하길 바라봅니다. 이런 아르바이트 너무 좋은데 나도 하고 싶다. 언니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장미언니 하시면서 우리 노스님 뭐라는 거야. 네, 신청해 주신 거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시아의 그럼에도 인 한우로의 안녕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에잇. 노스님 대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불법 학교 가요. 아셨죠? 자, 우리 아연님의 신청곡 모두 전해드리고요. 선곡 가지고 올게요. 마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올리실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마감은 듣고 우리 음악과 또 잠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마지막 멘트를 해야 될 듯 싶어요. 두 분의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자, 12시부터는 점검이라 음악도 들을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간에 점검 끝나면 다시 접속 부탁드려요. 자, 저는 아침까지 여러분들께 음악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김 뮤지엄의 3월 33일 잊지도 않은 그런 날 네, 준비해드리고 있고요. 민수영과 천범석의 나의 옛날 이야기, 이 노래와 최은빈과 홍순민이 부른 어떤가요? 이번에 나온 곡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저는 점검 끝날 때까지 모니터링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그러면 극단적인 말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칭찬은 분명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칭찬도 예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잘못 지적하기보다는 칭찬할 만한 모습을 찾아내는 안목을 기르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자. 칭찬할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칭찬하는 것이 좋다.

나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있죠. 여러 사람 앞에 칭찬하면 효과가 커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잘했어 좋아요 라는 모호한 칭찬은 형식적인 느낌을 주지만 이 서류는 참 간결하고 설득력 있군요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한다. 군더더기 없이 하자. 수학을 70점 맞았던 아이가 90점을 맞았을 때 참 잘했어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오르지 조금만 더 하면 100점 맞으시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칭찬같이 들리지만 뒷말 때문에 아이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칭찬할 때는 결과보다는 노력한 과정을 높이 사되 현재 상태와 느낌을 넘어서지 않으면 더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채롭게 하자.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칭찬할 때 엄마는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글귀에 써서 잘 보이도록 장소나 책상 앞에 붙여두면 아이는 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칭찬 같은 표현하는 방법은 더불어 업적을 일하는 태도, 말씨, 인상, 옷차림 등 칭찬할 내용도 상황에 맞게 작은 일부터 다양하게 찾아본다. 과장되게 하지 말자. 시켜 세우기 식의 지나친 칭찬은 주의해야 한다. 과장은 칭찬에 평소 하던 칭찬마저 그 진실을 잃게 함으로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것이 좋다. 한편 자신의 과소평가하고 비하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슨 꿈꾸게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남을 칭찬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이 글은 좋은 생각 중에 나오는 글이랍니다. 칭찬의 의미는 참 좋죠. 언제나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 오늘 하루는 칭찬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노래들을 전해드렸어요. 리센는 노래 그리고 아이오아이 그리고 카라의 노래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 빅뱅의 노래 이렇게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 오늘 뭐하고 계신가요? BGM이 먼저 나가는 바람에 제가 얘기하기를 못했어요. 우리 흑장미님 밤새 너무 고생하셨죠? 점검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하면서 너무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신창란 올라왔어요. 신창란에 우리 꼬맹이 정인님께서 연유의 편지 이수연의 노래 그리고 원더걸스의 이바보 마이티마스의 에너지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니 신청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면서 청곡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가득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잠시 잠깐 일기예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전국의 날씨는 옅다고 합니다.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전국의 날씨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으니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주요 지역 날씨와 기온은 이렇습니다. 서울은 12도에서 20도, 오후 밤 한때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부산은 13도에서 23도, 대체로 흐리고요. 창원은 12도에서 24도, 구름 많다 흐려지고요. 대구는 11도에서 27도, 우와우, 완전 여름이에요, 그죠? 맑은 후 구름이 많고, 광